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5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회담하고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 양국은 이란 정세와 관련해 미국 등의 군사 공격을 비난하는 동시에 에너지 분야에서의 연계를 추진하는 등 결속을 과시했습니다. 중국 시 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일 베이징에 있는 인민대회당에서 회담하고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이란 정세와 관련해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한 군사공격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한 뒤 당사자에 의한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에 대해서 재군사화를 가속시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한 다음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와 재군사화를 그만두도록 요구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동성명에서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연계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미디어는 양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에 공급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시베리아의 힘 2 건설 계획도 의제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러시아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노박 부총리가 구체적인 계약에 관한 최종 합의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며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1: 다카이치 수상은 중동 정세에 따른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금년도 추경 예산안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국회에서는 처음인 당수 토론이 20일 오후 열려 다카이치 수상과 역대 최다 야당 6당 당수 간의 논전이 펼쳐졌습니다. 당수 토론에서 국민민주당의 타마키 대표는 중동 정세에 따른 대응에 대해 이란 정세의 긴박화에 따라 경제와 국민 생활에 불안정과 불투명감이 감돌고 있다며 휘발유 보조금 연장과 하기, 전기, 가스요금 대책 등 3조엔 정도의 추경 예산안을 신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수상은 리스크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만일의 일이 없어야 하며 추경 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자금 조달을 지시했다고 밝히고 규모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단계가 아니나 현재 중동 정세 등에 대응하는 형태의 추경 예산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입헌민주당 미즈오카 대표는 지난주 열린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중국과 일본은 지난해 다카이치 수상의 발언 이후 관계가 상당히 냉각돼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열린 미중 정상회담은 일본 외교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평가하고 있는가라며 일본의 이익이 뒷전으로 밀려날 우려는 없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수상은 미국과 중국이 의사소통해 지역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말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직전에 베센트 재무장관을 일본에 보냈고 방중 직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특히 일본의 관심 사항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받았다며 매우 좋은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0: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서는 최종 단계에 있다고 밝히고 회담 여부에 따라서는 군사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해 이란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워싱턴 근교 앤드류스 기지에서 기자단 취재에 응해 이란에 대해서는 최종 단계에 있다. 합의에 이를지 아니면 약간 좋지 않은 일을 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회답을 얻지 못하면 사태는 급속히 진행될 것이다. 우리의 준비는 갖춰져 있다고 말해 회담 여부에 따라서는 군사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란에 대한 압력을 높였습니다. 협의와 관련해 혁명수비대와 관계가 있는 타스님 통신이 20일 관계자의 이야기로서 미국 측으로부터 파키스탄을 통해 새로운 문서가 도착해 이란 측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란 의회의 갈리바프 의장은 20일 우리나라의 군은 휴전이라는 기회를 최대한 사용하고 군사력을 재건해왔다. 군은 적을 놀라게 할 정도의 지금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SNS에 투고해 미국 측을 견제했습니다. 또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이란 미디어를 통해 20일 성명을 내고 지난 24시간 동안 유조선 등 모두 26척이 혁명 수비대와 조종한 뒤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했다며 계속 해협을 관리하겠다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어 양측이 타협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초점입니다.
1: 일본과 한국의 기업 경영자 등이 모이는 일한경제인 회의가 도쿄에서 열려 일본 측 단장이 에너지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양국에 있어서 중동 정세의 불안정화가 경제면에서의 중대 리스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58회 회의인 일한경제인

0: 그리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양국에서 중동 정세의 불안정화는 경제와 산업에 직결되는 중대 리스크라고 생각한다며 정보 수집과 대책 면에서 양국 경제계의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측 단장인 구자열 회장은 일본과 한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해 원유와 수소 등의 자원을 수입해야 한다며 회의에서는 양국이 희토류 등의 핵심 물자에 대해서도 공동 투자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었다고 말했습니다.
1: 북조선의 스포츠 선수로서 8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북조선 여자 축구팀은 20일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전에서 한국팀과 대전에 2-1로 승리했습니다. 이달 17일부터 한국을 찾은 북조선 여자축구팀 내고향 여자축구단은 20일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에 출전해 서울 근교 수원에서 한국팀과 대전했습니다. 북조선의 스포츠 선수가 한국을 방문해 경기를 하는 것은 8년 만으로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등 시민단체에 대해 티켓 요금 등으로 약 3억 원, 일본엔으로 3,100여만 엔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경기 전에는 양팀의 깃발을 들고 남북 쌍방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며 열기를 띄었습니다. 경기는 2-1로 북조선 팀이 이겼고 23일 같은 수원에서 열리는 결승전에서 일본의 니테레 도쿄 베르디 벨레자와 대전합니다. 한편 21일자 북조선의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내 고향 여자축구단이 한국 수원에서 현지팀을 이기고 결승전에 진출했다고 경기 사진과 함께 전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장에서 시민단체 등 남북 쌍방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이춘경,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2과 소감을 전하거나 설명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함께 도쿄 아사쿠사의 센소지 절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 두 사람은 절에 부적 파는 곳에 와 있습니다.
0: 부적, 오마모리는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거나 재앙으로부터 지켜준다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럼 제1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그래, 가와이 오마모리 ですね.
3: 혼토, 가와이.
2: これもいいですね。
4: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800円になります。
5: 縁結び、
3: 恋人ができるお守り。
2: じゃあ、これをください。
0: 内容を확인할까요？
1: 네、탐이방울이달린부적을발견하고이렇게말합니다。
2: これ、かわいいお守りですね。
0: 이거귀여운부적이네요。
1: 미아가동의합니다.
3: 本当かわいい.
0: 정말귀엽다.
1: 탐은 또 하나 마음이 가는 부적을 찾아냈습니다.
2: これもいいですね.
0: 이것도 좋네요.
1: 절에서 부적을 파는 사람이 설명해줍니다.
4: それは 縁結びのお守りです.
0: 그건 縁結び 부적이에요.
4: 800엔になります.
0: 800엔이 되겠습니다.
1: 탐은 부적을 설명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5: 엔무스.
1: 미아가 가르쳐줍니다.
3: 엔무스비, 恋人ができるお守り.
0: 엔무스비, 애인이 생기는 부적.
1: 탐은 그 부적을 달라고 부탁합니다.